0: 호코 멍게 불러주려고 치약들어 잡은 게 꽉꽉 찢던 게 툭 나오게 꽝 행화를 들여 아기를 쳐라 커버가 같이 꺼쓴 게 기냐 하원나 커버가 보려고 했고 빨리 익힌 자게 꽝 꺼쓴 게 African Cup of Nation 행화를 들어 잡은 게 꽉꽉한 게 불렀나 호코 멍게 들어 잡은 게 꽉꽉 꺼쓴 게 뭐가야 멍게 기하구나 떴네 스피레벨 기하구나 커버가 이게 기뻐 해권 때려받자면 거꾸로 보란마 때려 쿠쳐 한계 만계 양마 스토프가 인마 때려 못자면 게 꽉꾸 마이티는 길을 클라워 때려받자면 게 꽉꾸 스토프가 커니구나 만계 마다우 첼라 크모구에 이 보랑 너 이 보랑하고 큰이 보랐더니 어찌야 만계 보랑마 까기에다 나 꽉꾸 왔더니 그럼 라이너스 보랑하고 치마 호쿠 해그이 권트로인 게 권트로 치니야 이칸네 아스 볼에마 아케르나 코코 망게 키나 토크나 볼에 당후아라 아카이 볼에 코 아차 아카이 볼에마 아케르나 코코 스코키 코 안테르 바차 문케 코코 스코앙게 나 마이치 마케 케르 코와 아스 볼에마 아케르나 코케 코 안테네 키니아 와케 코 티볼로 파시자 하늘 끌었던 센트럴랜 카니구나 시시칭만은 안구티아 볼로 코칭하 개관대로 붙잡는 게 꼭 초프나 망게 보라고 치파 스타프가 볼로 화르드네 키에던 거기 과 초가는 게 관대네 망게 아무 화르드네 코트미 개관대로 붙잡는 게 꼭 망게 출라락 거기 과 치아 이불로 딱게 꽉과 세르칭만은 아원나 브라게 와서 망게 한번 보게 과 코티스 에프라마 게다나 코코 볼라던 코라고 치나 컨프나기 코안테네 인코라 쳐파시드나 코이가 치트간게 58 분이 트라밍기 코안데 볼라테네 원시로기 코안 스태프가테네 초원기 원키니안 노토 에코안테르 바찬 코코 까진 코고 나리안 가는게 코안 키르 크리고나는 난몽게 예트기 코안 코라 폴란나 에쿠초 치트간 간신 좀 코고 나 Serau pula ikhikor na cina baca mungkin kau kau suka cipta mungkin kulit kuda mungkin staff gak kira cukup kau ikhik apa apa lang macamnya macam bola kau kau bola ngan ada kucu itu je mana ikhikor aje kau kini akan kau nama cina bau je cingana awak nak pula kau cina baca mungkin kau kau cik yang menimpa akhik cawat ya pula kau angkara akhik cawat apa lagi kau ikhikor cina kau pencet pula kau Chipper Quantine, Sansi number one, Robin Williams, Captain, my captain. Assume to my Yapasa on the Tang Water. Akakulaga Quantine Anghara Akale, Yapole Quantine, but someone gave Hokomanga, Tibola Hana. Quena, Quatia, when I tell about someone gave Hokomanga, Tang Water, Tang Kuita, a passing like Quay Quan. Constrafra Macapula Makeda, and a Quakwaki Gunny. Tibola Kochi Gossipa Villachinana. Likunagi kwa pasi tuin la kipa ki kwa roman William Singana kwa kutu ya bula Pasi tuan hali kuna tene Wacha mge kwa kumangi bula ita nguhara chwa Hakei sungi ya magieta na kwa kwa Bule Singana Hecho mge kwa Wanke ye tige kwa antene Wacha mge kwa masiko number 12 Kaka mge kwa masiko tene Wacha mge kwa kwa Chwa kwa sista kwa nita chwa mge kwa So came tene Yuwa ki kwa antene number 21 ki kwa Sila cingana, kicau ya boleh kaki kuantene Omar, terawin ke kuantene baca mungkin ke kau mangke Omar cingana, tiada boleh rukuk cingana, kan kurang ke kuantene, angkara cene kau kau mangke kuang, hantu ke kuantene baca mungkin ke kau mangke boleh kucia, lain kurang cene, angkara kucui, lain kurang kuantene baca mungkin ke kau mangke boleh cingana, kicau kau kuang. Ateng ko tane ateng ngi ko ko mangge chine tane areng ang mangke ba kete na ko ko dang hwa ku jure da ga ten ko ko staff ga ko ke pu tane wai tri ge ko ko ki bu la ngat da ku cho
1: por atrás ka te na minute si ko se staff ki si ko 1-0 ka ha 1-0 ka bora te mun ha